To me, the air is getting a good. 서로 연결된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을 그치 예측만 바꾸고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